내 보름 걸렁 걸른다 이 봉화 때가 뭐 있어 부스도 유도로다 이 앞땡 걸렁 걸른다 내 보름 걸렁 걸른다 봉화 때가 뭐 있어 부스도 유도로다 이